0: 드롬. 띵기는 우이 앤 점점점점점 레이프.
1: 오스카노 렉스 오스카노 링스 스탑 박더로잇
0: 앤 풀티 스피드 이드리인 플래시 디자나는 야.